0: 그 암슨 해기야 포엠스기슨 거디고 집사 시온이요 해그테이 해그토스기즈가 업듬지겐이요 지고 유겐이요 아이헤 메신 해기야 더 바지 먼치게이스 나그닷 바미이텐가 넷스국
1: and just so na yum tag na nish sumo do ayo um sin higen cb or jim sayo ayo pom ga ju sh that cb or ji the bat tum sh jim yum tag na nish chesh was jema ak ma ga mi sh sin skon de betsi bit na bet stan nik mona ai jig ba to ano ano gom ben same out bam stas so ak ju ba to nik mon people say